0: 그게 예매인사.
1: 살라마 바타 급하다 연하탄음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펑어로 위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쿠세콜라칸